0: kanda peshe ka san chupashe to lin telup ki peke suba gen jingi ugen la chwa ne chokdu na we chara ki nime kwa la tamchu shingin to shu xin yin
1: tereng de ga lung ding ju na chara ki chok nime ta chara ki chizo la me gen tong yu de kol tamche cha go wa kanna wang dar ta tangbu nangba san ge de chok ki to ne chara ki nime shu de yina jarab su shi de cha go nang chara ki nime se du go tam na nung dung ba nye me shak ye je po chang chuk sun de chok ba la shu ge kap lai ong bu je jing de kiwa shi de lai chok tam je la chungi dhuzi chumar dze ba ma se chanda yinji nga na chambi nungi nungam ki chuzi la takze nunga kap shi la tamze ki zawo shi chaya kya wu shi mugi wu shi nungi li de lumbu bang bang je ba chang tong shi ya ba sikbar tuk rap tu yi kya ne kya ma kya wu di ta rang shing di ten ten shor di tse di puwa ma se kya chi ma nam su ya dungi nungi yunda so chanda yinji tada tu la hama se le teda
2: ちょっとね、今の動ね、全身されたんせ、そうするとね、チャギンバ、タダ、など、などでで、ポンバシグメンで、なんかね、やらんことはちゃうわ。ポンバでするで、すぐにやるで、ちょそんで、とりあえず、ちょそん、軽いチェにポンバでちょんがん、せしゅうわ。なすにね、じょれ、しぎれ。ちゃんと、せちま、なぞん、と、ふわら、みじきしん。ちょ、ディラやん、ランシングで、てんやんで、
1: 플라그르 유저 마디 빠양 참신 대제 전반 염주 사단 미사 제단 매번 대단 대다 사르기와 대단 대의 강을 범벅하게 뒤무시 다 제수에게 남치된 후 아니 찬스인데 또 잠치 통 삼양 아니 몸 미시대 삼양나 아니 디지티 아니 몸바 매번 제망 제망도 아니 통네 아니 라로네 리다 나체 심텐시 주수 마두바 남바 난시
2: ngar